0: 약간
1: 숨 많이 했대더냐?
2: 양태파 양대뿌에
3: 양대뿌에 지만에 쓰는
4: Yo Pachaiki, Herbol.
5: Las voces de Bolivia sin fronteras volarán.
0: Voces compartidas. Ma igual es guantes, causas.